0: 광고 듣는 수위다운 바랍시다.
1: You listen the best radio in town. Optop, optop, optop, optop, optop.